0: 하여튼 우리들에다가 그렇게 지필을 쌓을 수있어라 알테어 지필미아리스 그 다츠크릴라오다 다이차오 에프레이토리오 외랄 사람으로 되었어요. 그 프라자라 또 오늘의 고생 깨놓으시
1: 네요
0: 마음하더라 에스티 투아리스 라우치 고디시 트렌겔리 싱글리 텔레비저리 다라메 투아리스
1: 호 쉐일레바 텔레비저리 다 모디오 드세스 마기 마돈
0: 라가츠
1: 호 마그람 아라 아라리 아라리 고디시 트렌겔리 싱글리 잘리아 마가리 타마시 이고 바돈 타마스 브라보 브라보 라우치 민도다로 모게고트 가다와르치네 트리기티 일리아 마그람 프리즈 이소 베르가와 타마시 다이 아세티 솔리다로바 조그제라 ზოგჯერ დათურად მოქმედებს ჩვენს გადაცემაზე რას ვიზამ არაუშავს არაუშავს ესე იგი შემდეგ გადაცემაში ორივეს გელით და იმედი მაქვს ერთ-ერთი მაინც წაიღებ პრიზებს კაცო რაღაცა ქენით ახლა მიდეგით მოდექით გაიყავით რამენაირად კარგად იყავით